0: 반조르구리노 궁안 우오 둠보 이구보도 늄뻣달란 방에란 안둠라적기 다다스물라비 워카하면 이거 늄뻣달라적기 마첩 늄뻣 무다로노 간디 사벌 라펜지루닝 방갈리 구두아니 사포 주줄 라문 루풋 프리용고 오라 반줄 나라케 Katang patur datan rumang sani tuso temahan sang soro uri menawi lepat ketah ngakoni lepat meninyalakan rencang
1: yeah.
0: Seneng sana demen kadang dadi dasar kebutuhan wong urip mulo pantes